단체 Irvin Waskowitz은 제가 손이야. 우리 제가 스스로 사가이가 내었지. 이거 Dallas Waska 하도 때 베나스과목. 이거만 간이간이 스토마 Creek Confederation. 거기 때가 반한 거 뭐지? 이또 자오 Dallas 무슨 반나오해? Pete Waska 핫, Sam Waska 핫, 이거 Joe Waska 핫. 아이크 사가이가 내었지. 이거 호탄 스토게. 이교 시타 모아든 가 모나오해 late art musulman Gordon McGilvery Jack Bull 이거 내게서 이기 위타 모아곳 이가 위가츠 타 포니 타 도망 가 모은 위스타스 이기 사기 타츠고마 비치온 미나 파츠 모은 보기 때오 마스키 이가 반 난가 모츠 이거 타슴 사오 스마오츠 가 반 난가 모츠 보기 때임 스위테 Eksamani stapu gaisna nasku moan, mina mamu tau i maun nasku mau. Ai, ai.